0: 빵.
1: 너라? 너라 잘 먹어?
0: 오빠 백금.
1: 꿀로 밭에 누우니까 궁안이 뿐 그래.
0: 그래서 오빠.
1: 뿐 사사해. 그래 생뿐 뭐든 깡갱갱갱.
0: 아람 뭐 오빠 백금. 오빠는 뭉수 생나나꼬.
1: 뭐든 된. 자리네 깡 가랭갈이 빼트로. 사니끼네 블론저 뜬도고 뜬와룽 너뻐 미니마르끝 적합 낭기 그레스 뭐든 싹 낭기 주잇
0: 백금 구위 진능이 GRES 디보초 그리스 마야르마니 코 그부토완 쭈꿉 구나아키 하피 깡구 녀켄 QR쿳 무리 프로세스 transaksi dadi gampang, cepet, lan aman.
1: Walah, dados titik keris pusaka nggih, Den.
0: Dudu Bagong.
1: Walah, nggih pun, nek ngaten kula ngambil artane, Den. Ajeng kula nggih nebus gaden.
0: Ora genah.